0: 절대 저 있어마 어떤 수세라 우체고 보이사마 진단이 절대 저 있어마 어떤 수세라 우체고 보이사마 사이다만 맞췄다 일로 차 좋다 내로 살고 가렸다 보이사고 못다 럭키즈 저래라 해든 마다 한다리 차이 긴딘추 럭키즈 저래라 해든 마다 한다리 차이 긴딘추
1: 야! 어떤